0: For the soothing sounds of the most relaxing music ever written, the WHRW Classical Music Department. To listen to classical programs, find their airtimes on the WHRW Program Guide at www.whrwfm.org.
1: (1977년 12월 31일) 박사 이어 1977년 12월 24일 길성춘.